바치 참수리 꾀꼬리 불로병아리 개똥지 바귀 기러기 큰부리 제비갈매기 사물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촌 버들 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팔색조 개두루미 바위종다리 삼계개리 흑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봉눈이 붉게 참매 검독수